하나님, 하나님, 토비구하, 샬라벤, 샬라벤, 내 모차 하나님아. 와, 아니 어빈 아예오, 나 우침 호다. 우베스 수비오, 우베스 수비오, 우베스 수비오.